0: 이름 혼듯 선수치도 토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흘린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건 윌스는 장흘린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니한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따라친 도가르트 디큰졸기 바이르테
1: 您正在收听的是 FM 87.8 全国性融媒体中心综合广播。 听众朋友们，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

0: 귀초비들 내내 다툰 사람 남을도 군 자르고니 스컬러 버터 헤라르 타란단 자르지나 뭐나 다툰 사람임네 아무람벌지 보내 우투노아 돌려 불을 마신 자지나 마신다서 되나 직소하고 마신 말하더나 호랑 마신 부르베나 구치 자르 타바 바가 벌지 내내는 아질로 붙음 익센 질릿질 문화라다는 거 다른 어느 걸 이루 걸지나 따라서 뱀바서 어느 행간도 들어 된다 행간도 수가 홀 레바 말한 따라질어 뱀바서 어느 테르 텔베야마 우르고 테르 체메지나
1: 나름의 에막터링근은 호출로스니 지가르트 컴퍼니인 헤르출카튼 한지양화 서데 허른드문 두그르긴 도터고들듯이 하야위도 한글근 허럭치도 호르츠고볼지 만에 힘근님긴 도터고 호틀든 가르케도 우느 허르 아머칸그지 바이어스트크니여른 한지영화
2: 행간도 들으네 하들리게 배들 월 잡으세나 만에 행간에 문에 혼발 만에 행간도 들으게 뒤를 이득 돌때 근데 사다 들월 두문진도 들어월을 토통에 한다 말이 같이나 아문 예를 전에 예를 전에 혼발 하미님은 더 들으게 하고 있나 제는 남미에 아디슨도 들어월 귀초 알들어 귀초 안 행간도 들으네 오늘 안덜 뒤를 세나 남미인데 또 들어왔으면 말 비가 되는 아스나 오늘 암튼냐면 지르기 대전말 지리 대나 흘리나 만에 바다간 천일에 얼마나 늦게 떠들어볼 지리 시장디 오늘 갔나 바다 비홀린 것은 너가 오늘 이도 돌지나 만에 군밤말 늑살다 들어 흐른 듬내도 들어 걸들이라 질러
1: 인근의 음악 제너스테 도트르기 대륙 머릭질 원은 역센 도트르긴 제너스 첸스거라 은기 열월들이 호르트지 은기 원칙의 열월들은 인근 냉긴 도트르긴 얼루슨 탑충들기 우스일때 구치니 일어루슨 부구에 능얼은 도트르긴 아주 홀라린 가름께 암질덜그 제룩질월 벌지 돔디도슨 도트르긴 아주일신 능 제너스테 능 운드르 톱신 드시오 혹치기 아이굴 원은